0: 나 지금 너무 행복해, 오빠.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.
1: 이러지 마, 오빠.
2: 징징거리지 말고 돌아가.
3: 그 입 닥치지 못해? 아, 너 제대로 미쳤구나.
4: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만 이딴 식으로 약을 먹여?
3: 비켜요. 안 비켜요?
5: 아군, 말 안 섞는다.
3: 오빠.
4: 가서 다시는 오지 마. 우주한 그 자식 지금 피해망상에 과대망상에 자격부심까지. 너도 그 자식 헛소리에 속은 거라고.
6: 엄마 괴롭게 한 사람들.